0: 가수 마.
1: 와우 마마 가스파이트 해.
0: 어디 미리 라죠? 떨어져 악별만 살아.
2: जानते हैं मैं एलीट मैट्रिमोनी क्यों रेकमेंड करता हूँ 17 years of experience largest database of elite profiles और 100% confidentiality elite matrimony india's most successful matchmaking service modo elite